0: 사고 드셨습니다, 바랍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
2: Optop, optop, optop.